안 산 말 아미고 코페 나오기로 한 게 뭐고 체까 예 마까 그들이 어 언나 칼라 칼라 오빠라 그거야 그야 긴콜라기 올라타 긴콜라기 웨라 긴콜라기 오빠가 애초야 파 마흐라 그거야 아마 긴콜로 테까 뭐 안 산 말 아미고 코페 나오고 테까 예 bon kin halawi kilo de par par mi gi jula kilo je par par ene ka china wi ka ve ke atona ki vilo lo ta wene en todo caso mas tengo que lo che an samara mwe par par de wi o kopela o kiraki o mi ano ko teka o u o kopela o kiraki o mi ko teka o